0: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 코카인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나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잘한다.
4: 오케이 투나
5: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0: 누구세요? 어? 아까 그 아저씨다.
1: 아, 소리가 커가지고 왔습니다.
0: 뭐라고요?
1: 아,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저 잠에서 잠깐 깼어요.
0: 네?
2: 너무
0: 무섭다. 너무 무섭다.

0: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
1: 브이케어 들어보셨나요?
2: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Twice a day, 미아르.
3: 1인 1메뉴만 하자며. 밥 생각 없다며.
4: 맞네.
5: 그럼 마무리 할까?
6: 든든한 식사 후 가볍게 톡 털자.

0: 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むつっと濃密まつげメ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メ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変わろう
1: 어떤 거 볼까?
2: 눈물 펑펑 쏟는 거
3: 아니야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
4: 그냥 우리 각자 보자
5: 취향 타는 순간엔 가볍게 톡 털자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

0: 아이들 가지고 오셨는지.
1: 코카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잘한다.
4: 디비오게이 두나 사마 사마 사사야.